0: 뻔인다야. 너무해.
1: 내 시계를 빼서.
0: 굳이 버카요 하이 러리 자도 걸리티어.
1: 지올리티에 가서.
0: 그때 하이 달래지. 그럼 넌고 하여.
1: 우리 나 가서.
0: 그저 괜찮대. 이제 용모 간자가 못다 있디야.
1: 고로 인자 빼야 돼 가서. 이제 그면 나 집어 정해. 나 집어 구역 가서. 이때 나 지치 구시하던 거래 가서. 용모 사차서 괜찮 거지. 그거 양은 저거 차감 봐 가서.
0: 잘 내요. 我一些得上车跟刚到这种的有天冷冷就走了冬末古人路高了跟你来吃不该有古迹跟你一个我一些了吗
1: 有些地方一些那些人比较高但保龄呢有一家伙的一些感受我感觉我们长得对哦
0: 刚好我们能够还要